0: 남자답게 사고 죽어 크게 예매인
1: 살라마바타 급하다 연하탄업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나 누차판 펑어로 우시가 조하나 라디한 무쿠 텍스 쿠세콜라칸